0: Vives sin pausa.
1: Sin pausa. Sin pausa. Sin pausa.
2: Changi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